있겠다. 이래다다 난나나 마나촘 차나나나 따촘 따촘 따뜻하다 뜻이다. 리에 랑가 쌉싸카 상도 마늠에 우망가 가뜻 망가다. 그일라도 보자 매일라도 라빠다 잡다 라다. 랄리다 찬다 벨리디오 보러 랑가 보러 서러 보러 반와리 마야하리 자자리 마야하리 자자리 마야하리.